0: Indonesia Hits Playlist on NBS Radio.
1: Everybody, be quiet. Mom and dad should not hear this song. I need to put on earphones. I'm sure you'll all agree, bro.
2: 건강하게만 커플릿 손 어릴 땐 그게 다 알았던 이원 할머니께 들었지 너네 아빠도 어렸을 때 나를